0: 그런데 뭐라고 나오길 만드는 것
1: 같아.
0: 알라하 아크바르 카메라 올라 돌린다 이카세요 오스마
1: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